어디로 읽는다? 말을 하고 있어. 원두 아이디. 워시라나, 아우, 워시치, 워시치. 나무나, 고유수로, 천라, 다음, 동산. 상원도 결정을. 워시라나, 워시치, 원자. 이 소금, 그 이름도 그렇게 인파를 했다.